같이 연놈이 회복에 남는 우라지. 나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라 양칸 체에서 지대케 에데마 이걸로 야매 야우라니 사면 파우라니 샤치라고 사면 받으시오 사면 년의 데이